0: 결석고 97.5, 99.5, 여섯! 결혼하라!
1: 마오리마, 그때 외라랑 인몰, 모티포 지당하오 때나이 딸. 그 딸의 이메라 와카마 알아? 에파츠 이라네? 가을에 빼앗도 모 요기도레 이따당아? 마링아 누이 에와테아토 누이와나. 내 애 마오리, 그때 갈마와리 탈, 가아이테 코위리, 라랑이 마오리, 완위라네. 에 코위리 이랑아, 에 마마노이오. 그때야 아이테 와카마 이 마루가 와야, 기발이라 엔젤. 나테 가이치야 기타케 코위리.
2: 야, 가아이테 코리오.
3: 토토코, FM.
2: 아, 파카타이키.